한 침에 서로 배누가도 보항해. I've been this stronger. 난 니 앱에 감마가. 오 안마가. 예고 막힌 맥이다. 요거 위도 눌런디니 아니사코 심바란디. 아나사레. 갈래 무눈 나다가 바간디. 아나키냐 술한 잠안행아 이나라 텐타호. 이나키 뚜냐도. 이나갈 싱호도. 아담비 냄부도. 내산에 개베가도 쿠카네 세레순타투 아사르논다 문두인 다투아가노 쿠베 아마텔레 헌딜랭키 아라바냐나 쿤바레 장카 이바톤 산치냐냐메 이다바간디 뉴순디 아후레 이와상가나 딴인 콜랑아 호다바 안킹아 타구노 안타시메네 아바다 아힌난케 마가 콩키 암부라 안가나티 안톤오노 안나티 암바라